0: 가져.
1: 나와 신신이야. 아라리에. 마브라 마브라. 나비 아멘트레디 아라리 아투오 우오. 도냐미 원 소비부 아베우. 나서라디 우리 베리 베스오.

비워서 바꾸주로 내게 비워서 비워서 내게 비워서 바꾸주로 아서 불안해 우라디야 이에 Si a moi, vous me faites sur la route. C'est la vie de Sarafé. N'a pas de soucis à l'aide.

마마 어스라니 우여 어스라니 아야마사 하자 이 남이 어들로 아야마사 하자 우여 어스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어스라니 제세리 야마프 우여 어스라니 반야 웬야니 바타테비카 바페리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 헤 우여 어스라니